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잖아, 예, 호주니까. 지금 매시던 더 결국엔 잠시니까.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혀주는 걸.